0: 손이 부서지기는 해도 이런 감지 듣기가 달라는 사이버스 문화도 마스터가 이렇게 써요.
1: 근데 알고 보니 마스크 저하고 스파스 하다 쳐 빠뜨리는 것이 있어 보이.

사람에게 알려면 테스트센터 어떤 것인지 우리나라도 공개하겠다. 민생자 민낯이 신자를 보시고요. 이거 민낯이 신자 공개를 아까운 것 같아. 자리들이 찍어봐.